0: 빵짱 예비 존!
1: 야, 도시리카도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빵가운데 가미츠블라이!
0: 빵짱 예비 존!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끈방한 바다이 싹칼로와까!
0: 빵짱 예비 존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비 존!
1: 이 mga balak lu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makla ko dami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 nga ba lang kong ipaglaman?
3: Hot Lemon!